0: Bra, fusion. Bra, bra, go.
1: 이시 boys on to the mozo more. 두 분과 이시 너도 그린 라디오 라디오 버스 FM 103.9 FM 스테레오 골리온 베이비.